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6월 10일 수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상공에서 미군 헬기가 이란 측에 의해 격추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조종사는 무사하다고 하면서도 미군은 자위를 위해 이란의 공격을 개시했다고 밝혀 전투 종결을 위한 이란과의 협상을 놓고 불투명한 정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 SNS에 호르무즈 해협 상공에서 경계 감시 활동 중이던 미군 헬기가 이란 측에 의해 격추되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두 명의 조종사는 무사하다고 한 뒤 미국은 이 공격에 당연히 대응해야 한다며 이란에 대한 보복을 시사했습니다. 중동 지역을 관할하는 미국 중부 사령부에 따르면 격추된 것은 공격 헬기 아파치 한 대로 오만의 해안 근처에서 미국 동부 시간으로 8일 오후 5시 15분쯤, 일본 시간으로 9일 오전 6시 15분쯤 추락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 새벽 이란과의 협상은 계속되고 있다고 밝히고 앞으로 하루나 이틀 사이에 적어도 어느 정도 전망이 설 것이다라며 진전을 강조했었는데 전투 종결을 위한 이란과의 협상을 놓고 불투명한 정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 중부사령부는 SNS 투고를 통해 미군의 공격 헬기가 격추됨에 따라 자위를 위해 이란 공격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격은 미국 동부 시간으로 9일 오후 5시, 일본 시간으로 10일 오전 6시부터 시작했다고 하는데 대상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이란의 부당한 공격에 상응하는 대응이다라며 대규모 공격이 아니라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상공에서 미군 헬기가 이란 측에 의해 격추됐다고 밝히자 이란 국영 미디어는 일본 시간으로 10일 오전 5시 반쯤 지나 SNS에 투고를 통해 군 정보 소식통의 이야기라며 지난 24시간 동안 호르무즈 해협에서 공격적인 작전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보복을 시사한 것에 대해서는 적이 헬기 추락을 구실로 다시 행동을 일으켰을 경우에는 단호한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틀간의 북조선 방문을 마쳤습니다. 양국이 우호 관계를 강조하는 한편 김정은 총비서와 북조선의 핵개발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는지는 밝혀지지 않아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사실상 묵인하는 자세가 아닐까 하는 우려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19년 이래인 북조선 방문을 마치고 9일 귀국했습니다. 8일 열린 김정은 총비서와의 정상회담에서는 시 주석이 외교와 군사 등의 교류 강화와 함께 경제와 무역, 인적 왕래 등의 확대를 추진할 생각을 나타내고 두 정상은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발전시킨다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한편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북조선의 핵개발 등에 대해 어떤 의견을 나눌지 주목됐었습니다. 시 주석은 지난번인 2019년에 북조선을 방문해 가진 정상회담에서 조선반도의 비핵화와 지역의 장기적 안정 실현을 위해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완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지만 이번에 양국 발표나 보도에서는 지금까지 핵개발 등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북조선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추진하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최근 비핵화에 대해 두드러진 언급은 하지 않게 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사실상 묵인하는 자세가 아닐까 하는 우려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달 11일에는 중국과 북조선이 한쪽이 무력 공격을 받았을 경우 다른 한쪽이 군사 원조를 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우호협력 상호원조조약 조인 65주년을 맞이합니다. 양 정상이 기념행사를 개최하기로 합의해 관계 강화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북조선의 핵개발 등 조선반도 문제에 앞으로 어떻게 관여할 것인지가 초점이 됩니다.
0: 8일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섬 근처에서 발생한 대지진으로 지금까지 37명이 사망하고 4명이 실종됐는데 현지에서는 무너진 건물에서 구조활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본 시간으로 8일 오전 필리핀 부근에서 일어난 대지진으로 진원에서 가까운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 섬에서는 건물이 무너지는 등의 피해가

0: 국토교통성은 이란 정세에 따른 석유 관련 제품 공급의 편중과 정체와 관련해 자동차 정비와 주택 등의 분야에서 9,500건의 상담이 들어와 이 가운데 850건에 대해서는 상황을 특정해서 해소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성은 이란 정세로 석유 관련 제품 공급의 편중과 정체가 우려된다며 지난 4월에 창구를 설치해 상담을 접수하는 동시에 전국 운수국 등을 통해 청취조사를 진행해왔습니다. 그 결과 6월 5일 시점에서 상담 건수가 약 9,500건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 정비업계에서는 신나와 엔진오일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주택 관련 업계에서는 단열재 등 나프타로 생산되는 자재가 부족하다는 상담이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토교통성은 이 가운데 약 850건에 대해 상황을 확인하고 경제산업성과 연대해서 해소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가네코 국토교통상은 9일 강요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파악된 상황에 섬세하게 대응해 건설주택자재나 윤활유 등의 공급 편중과 유통 정체를 해소하고 지역의 생활과 경제를 지탱하는 건설업과 자동차 정비, 버스, 택시, 트럭 사업 등의 공급 불안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1: 우크라이나군의 시르스키 최고사령관은 군의 능력 향상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사정거리가 긴 미사일의 개발과 포병부대의 강화를 추진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도 러시아에 대항해 나갈 자세를 나타낸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의 시르스키 최고사령관은 9일 SNS를 통해 군 능력 향상을 위한 2030년까지의 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계획에서 우리는 어려운 전쟁을 싸우면서 동시에 미래의 군을 형성해야 한다며 군의 능력 향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중점 분야로서 미사일 개발을 들 수 있다며 러시아 영내 깊숙이 공격하는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최대 2,000km 떨어진 표적을 공격할 수 있는 사정거리가 긴 미사일 개발을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또 포병의 시대는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지만 이 전쟁에서의 경험으로 그것은 정반대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며 장비의 국산화를 추진하면서 포병부대를 강화할 방침을 나타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사정거리가 긴 미사일의 개발과 포병부대의 강화를 추진함으로써 현재 계속되고 있는 군사 침공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러시아에 대항해 나갈 자세를 나타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눈에 불을 켜고 공부하실까요?
0: 오늘은 제15과 택시에서 행선지를 전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네,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는 온천을 취재하기 위해 나가노현에 왔습니다. 택시로 지고쿠다니 야엔고엔이라는 곳에 가려고 하는데요. 겨울에는 온천에 몸을 담그는 원숭이를 볼 수 있는 것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0: 자, 그럼 제15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どちらまで?
3: 猿の温泉までお願いします。
2: はい、わかりました。 こちらは初めてですか?
3: はい、初めてです。 猿の写真を撮りに行きます。
2: そうですか。 今日は寒いから猿がたくさん温泉に入ってますよ。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택시 기사가 묻습니다.
2: どちらまで?
0: 어디까지요?
1: 미아가 행선지를 말합니다.
3: 猿の温泉までお願いします。
0: 원숭이 온천까지 부탁합니다.
1: 택시 기사는
2: はい、わかりました。
0: 네, 알겠습니다.
2: こちらは初めてですか?
0: 여기는 처음이에요?
1: 미아가 대답합니다.
3: はい、初めてです。
0: 네, 처음이에요.

0: 체크 아웃 お願いします.
1: 라고 합니다. 음식점이나 카페에서 커피를 주문하려면 커피는
0: 코히니까 코히 お願いします.
1: 라고 합니다. 계산해 달라고 할 때는 계산
0: お会計를
1: 써서
0: お会計 お願いします.
1: 라고 하면 됩니다.
2: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0: 체크아웃 お願いします. 코히 お願いします. お会計 お願いします.
1: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3: どちらまで?
4: 猿の温泉までお願いします。
3: はい、わかりました。こちらは初めてですか？
4: はい、初めてです。猿の写真を撮りに行きます。
3: そうですか。今日は寒いから猿がたくさん温泉に入ってますよ。
5: ハルさんの知恵袋。
2: 하루상의 지혜주머니 코너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택시에 대해 소개해드리죠.
1: 일본의 택시는 거리에 따라 요금이 정해져서 미터기에 표시되기 때문에 기사에게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2: 네, 아주 편리하죠? 택시는 어디서 탈 수 있나요?
1: 공항이나 역, 호텔, 관광 명소에는 대부분 택시 승강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에서는 빈차가 많이 달리고 있어서 손을 들어서 세울 수도 있죠. 택시 뒷문은 자동문으로 기사가 열고 닫으니까 승객 자신이 열고 닫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해요.
2: 빈차인지는 어떻게 구별하죠?
1: 빈차일 경우 대시보드 위에 한자 두 글자로
0: 그샤
1: 빈차라고 표시돼 있습니다.
2: 네, 미리 사진 같은 걸 보고 한자를 알아두면 좋겠네요. 전화로 부를 수도 있나요?
1: 네, 영어나 다른 언어로 된 예약 앱도 있습니다. 택시 대수가 적은 지방에서는 예약을 해놓는 게 안심이 되겠죠?
2: 네, 택시는 편리하기는 하지만 대도시에서는 차가 밀려서 예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하죠.
1: 그렇죠. 차가 밀려서 오래 택시에 타고 있으면 그만큼 요금이 불어나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2: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